0: Very hot music. Arabella Hot.
1: Mein Sound, mein Style.
2: 창희야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